하달라니 총변디 베디 따디 가르손 외시 쉐지 숭베 대인 코로 마디왕 김도 로네 칸다투 삼로 땅긴 대베 까라 하다 구겐 남지 총변 대른 외시 여바 대 가르슈지 여담 삼디 총변 사라 공인 제도 용 총변지 구만남 통양 마통 구체네 대바탕 군부숨 구조 직도 되네 단이 총변지 응원시지 죄나 만주숨 개별 속주 지주 제도제 신앙기 라블링 제신배강 총변지 콩숨기 화동 와르체네 고바기 대식 여바테 콩숨 요새 태 툴두두 줄 총변대 간에 개보라 선이 룽베 미참마 둔줌 난고 슈바신 룽베 미남 초삼테라 총변기 군부 대순부 인시 주든 제베 콘숨네 하다마세바라 개보르푸 개보 총변대 초시엘라 치네 팡바두군 두 고네 랑기 세무직 낭네 대단 헨치도 대니 죽 남시기 체 개보 나오도 여배 총변 시기 풍부숨 꾸라 쇼르베 개베 응시 캔기 총변라 초답 기시 숭백갑 양 총변기 삼발라 나르니 고수브네 쿠레 탕가 겹투네 타르와탕 대지 니 마중네 칸도도 대배 꾸마남 신투바충 단이 찌자 코르 응시 메베 개베 시삼 소단 태와 인 삼네 텔레 트나 sang samde sharjo su thö chimba na mi shi khren tu ngala dro chimba thone mi the tan devne dro samde du chimbe mi the chongben the she ne cha che ne phumbu ku ge ni da yin she phumbu phyu we so la ma ba pe shuwa phyu ne the shin tu chung yan nam shi ge bu la yu tor ne chongben la ngwe shi ki 제주기시 숭배나 총변대 응아르니 람주르 레중화탕 디린지제 뜸에도 줄네 천지에 잠라 코랑키 폐체네 직수블라 카장네 아샤시 표기무베 렘베 아샤 야르줄렙네 농올렌티 라유플 다기 소라 꿈에버 슈베 대다르케 렌키 예부 sar yang char te la yu te phuwe gebo te le so sung te ne tu nam shik song wa na la jam la chang shim bu shi kera sho chebe chang chang te chong bun gi chang kang jam dung je ngara chung wa nam rinpa shin je ne nguan shi me lu tang lam ru chung lu tang chong bun yu me chang bu yin ba ta pama yang tenbe che gi kyu 미용 시 제베 하점 치버세디 개보라 티신두슈 개베 렘보 리버진시 제바 대당 최체네 렘베 응아르니 응시 투바충 다자 하점 기 되게 숭나 상룽베 미남 좀 괴베 달엔 체두 도스르네 렘보 테라 시지 갸드르 송네 초시르 때바 당 미지 키지 메베 갑드르 메도 퉁부 시기 낭두 방마직 서서 세신두 두바 대숭네 다준 냉아 딜테 캐르용네 룽베 미남라 깨갸베 미남 또모 여도 냠네 둔좀 첨부 충과 테라 깨베 시디 라 댄탕데 총부 응시 캔라 드르쇼 지숭 룽베 응시 통마 메베 총부라 다지 라낭 강유 serwa chongbun ki ngwishi mezu ta ngara chungwa nam lamzhu gyugzu so chishindu shubhe tar tirin dhamma ser chung lumbu lado chiwar tepsu she jubhe lumbu rigba jen hang sangde lacham jubhe lumbu minam la pargib na midan cha rida kanya madong sane dhamma shik nye sungwa di she dar nam Rinpe trewa tang dangma namla purwa mi changme chongpoenji ngoshi la yi che di gyalu nam tu yi cimba chungshin chongpoen tang lajam la jeshi trechin gyabu cho zhe pang nam tarshin gyaba chungwa yin che ro nguzhu doji shebe gyabu diju sangbo kane
미코 소남 체라 셰제 람두 침바 직두 제 카쇼르웨 로테 로라 땀충웨 하하 자다 후루시 갸르투 덴자시 갸브데 로락바 주루 단다 나바서 루둠키 총번 타마스 중 소남 체웨 똑지 게서 짐베 콜 루둠제 슈스 바히 피셰 카세로난